모르게 아직도 모르게 아직도 모르게 모르게 아직도 모르게 아직도 모르게 모르게 All I know, all I know, all I know, all I know. Ci badiamo, se tu padre, ci rialza, felice poi, non perdere.